그러니까 세서 제다 하나 키고 내 대단인데 두산이 떠나고 내신데 카마스 이거 카마스 주에 세서 제가 다 가시나 해리다 다디 세서 제가 다 세서 제가 좀 기사 제가 좀 하죠 상황이 그 CBC 노트 라디오 원 게라 대초 된 아버라 야 또 다디 세서 제가 다 시간 되나 해건 되라 커뮤니티 이거 자카 하나 센터에 그 내때가 던데라 Lid kunna Stephen Josie la zutaili tona na zeusen so I kondia in telom de tutu ge ajita yora na hegon de aguza tani se zen de kute oli de te tago di mo kondia zen kresi aguza tai se de guza ka hono zen tai gune te go tane ya Lid kunna dai cho sei I te trina la zutaili don di ten de no de gare ku I di kondi kana di gara na hegon de ya kuna tai se de de shua te cho sa tu je kre da gon di shua 在克里斯亚达拉肯里的在地。

0: 나는 출란이 있나요, 바타드? 어헤, 세컨드 신지 아이야 한데 타 세컨드 해튼 바타가 하자 했는데 에스라 이리 하나 하자 했는 바타가 사홀아 사랑다 이야 세다 가르힌 이야 빼 이야 군다
1: 어찌리 에케 바에수 아고아 빨링
0: 허이 에케 한다 이유는 바와 대회는 나 건너 좀 배워야 돼서 이유는 바타에서 가인 얘는 라콘 데려오고야 다 이유는 라콘 해서인데 가인데 와칸데 클라시탈빌레 얘가 했던 번식수 이해가 한데 빼게 어 인스타코 원래 건데네 이 에크해 가인 근데 네 바타 파워 가서 나 하다 야스 그거 하고 있어요. 왜
1: 그래? 이 라쿠 베이에 두 아고렌데 빠지.
0: 허파 클라칸데 헤. 저거 손이 와서 세베 트라타라서 내가 갔다. 사티고 왔다. 베이에 다래. 이나 하고 있지.
2: 히틀라 레틴이 코고츠 메르 버니피 헤이. 이야 캐고 인데.